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7월 30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28일 최대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돼 큰 피해가 나오고 있는 구마모토 현에서는 29일 밤에도 진도 5 약의 흔들림이 관측되는 등 지진 활동이 활발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30일도 맹렬한 더위가 예상돼 복구 작업 등을 할 때는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의 대책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30일 오전 임시 가기 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진으로 30일 오전 6시 반 시점에서 재해와의 관련을 조사 중인 사람도 포함해 사망한 사람이 28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과 아마쿠사 아시키타 지방 등을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30일 오전 11시 시점에서 총 261회 발생했습니다. 내역은 진도 5 약이 4회, 진도 4가 14회, 진도 3이 39회, 진도 2가 74회, 진도 1이 130회로 활동이 상당히 활발한 상태입니다.
1: 폭염 속에서 이번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는 대피소에서의 온열 질환 대책이나 제재 휘발유 공급 등을 추진해 피해자의 생활 지원에 중점적으로 임할 방침입니다. 구마모토 현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을 관측한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29일 두 번째 비상재해 대책본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지금도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시간과의 싸움이다라며 자유대와 경찰, 소방의 태세를 강화하면서 이온몰 구마모토와 일본 제지 야스시로 공장을 포함해 구명과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정부는 쓰유키 관방부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성청에 의한 지원팀의 첫 회의를 열고 재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물 등에 필요한 물자를 보내 의료 제공 체제를 유지하도록 확인했습니다. 이번 지진이 폭염 속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는 대피소의 온열질환 대책으로 냉방기와 발전기 차량 등을 재해 지역이 요청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보급하는 푸시형 지원으로 보내는 동시에 대피소로서 사용할 수 있는 호텔을 확보하는 것 등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전의 영향으로 야간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차 안에서 지내는 사람이 많다며 정유 사업자에게 휘발유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하고 정전이 계속되는 지역에 인접한 후쿠오카현이나 오이타현으로부터 휘발유 배송을 추진하는 등 이재민 생활 지원에 중점적으로 임할 방침입니다.
0: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구마모토현 규슈에 있는 대형 메이커의 공장에서는 조업에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후쿠오카 현에 있는 3개의 공장에서 29일 저녁부터 31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혼다는 구마모토현 오즈마치에 있는 이륜차 공장에서 누수에 의한 설비 피해 복구와 거래처의 피해 상황의 파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31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닛산 자동차는 부품의 공급에 지연이 나오고 있다며 후쿠오카 현의 두 개의 공장에서 30일과 31일 일부의 생산을 중단합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 세계 최대인 타이완의 TSMC는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 있는 공장에서 28일 밤 건물을 검사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TSMC는 공장 내 점검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이커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구마모토시와 구마모토현 니시키마치에 있는 공장에서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두 공장 모두 클린룸 환경은 유지되고 있는데 설비 피해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미국의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고 29일 정책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동결은 다섯 번째 회의 연속으로 정책금리는 3.5%에서 3.75%의 폭으로 추이됩니다. 워시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중동 정세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을 지적한 뒤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목표인 2%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책 금리 동결이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될 리스크를 억누르기 위한 금리 인상과 종이 한 장의 근소한 차이의 판단이었느냐고 질문을 받자 나 자신의 판단으로서는 지금은 주의 깊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생각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3명의 위원이 0.25%의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져 FRB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란 정세가 불투명해져 물가 상승도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금융정책 방향성이 초점입니다.
0: 하이테크 산업에 빼놓을 수 없는 히토류의 안정적인 확보가 과제인 가운데 대형 상사인 도요타 주쇼가 설립한 남서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의 히토류 광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정부가 최대 50억 엔 정도의 출자를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독립행정법인 에너지 금속 광물 자원기구를 통해 출자합니다. 히토류는 EV, 전기자동차나 스마트폰 등 하이테크 산업에 빼놓을 수 없는 광물 자원인데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중국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조달처의 다각화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미비아의 광산에서는 자석 등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이토리움 등의 히토류가 비교적 많은 양이 발견돼 지난 2월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와 나미비아 정부 관계자가 회담하고 양국 간의 광산 개발을 검토해 나가기로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출자하는 회사는 향후 최종적으로 투자를 판단한 후 내년도 이후에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현재의 주민 기본 대장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의 총인구는 1억 2,376만 7,642명입니다.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56만 3,048명, 비율로 0.45% 줄었습니다. 도도부연별 인구는 도쿄도가 가장 많은 1,407만 7,553명, 이어서 가나가와현이 919만 4,723명, 오사카부가 877만 5,326명 등입니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도토리현이 52만 7,236명, 이어서 시마네현이 63만 4,459명, 고치현이 65만 4,213명 등입니다. 또 외국인을 제외한 일본인 인구는 1억 1,973만 6,483명으로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91만 6,744명, 비율로 0.76% 감소해 감소수, 감소율 모두 조사를 시작한 1968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인 인구는 2009년에 1억 2,707만여 명을 피크로 17년 연속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 사는 외국인의 인구는 403만 1,159명으로 전년보다 35만 3,696명 늘어나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다로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0: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1: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すごい! タム, 見て!
3: ああ,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1: ネオンを확인할까요?
0: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스고이!
1: 대단하다!
2: 탐, 見て!
1: 탐, 봐봐!
0: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3: 아, 大きいですね!
1: 와, 크네요!
3: 初めて見ました!
1: 처음 봤어요.
0: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1: 어떻게 만들었을까?
0: 탐이 말합니다.
3: 기레이데스네.
1: 예쁘네요.
3: 민나데 사진을 찍읍시다.
1: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0: 미아가 동의합니다.
2: 이네.
1: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돼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1: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0: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스고이! タム, 見て!
3: ああ,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1: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2: 사진을 찍읍시다.
1: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사진은
1: 사진.
5: 사진을 찍읍시다.는
1: 사진을 찍읍시다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5: 마스를 마쇼로
1: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5: 샤신을 토르의
1: 동사
5: 토르의
1: 마스형
5: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1: 됐죠?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샤신을 토리마쇼 샤신을 토리마쇼
1: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3: いいですね.
1: 뜻을 확인할까요?
6: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이 가게에 들어갑시다.
5: この店는
1: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5: 하이르의
1: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5: 하이르의
1: 마스형
5: 하이리마스가 하이리마쇼가
1: 됐죠.
3: 이이ですね.
0: 좋아요.
1: 상대방도 동의하고 있는데요.
5: 이는
1: 좋다라는 뜻입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7월 30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28일 최대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돼 큰 피해가 나오고 있는 구마모토 현에서는 29일 밤에도 진도 5 약의 흔들림이 관측되는 등 지진 활동이 활발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30일도 맹렬한 더위가 예상돼 복구 작업 등을 할 때는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의 대책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30일 오전 임시 가기 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진으로 30일 오전 6시 반 시점에서 재해와의 관련을 조사 중인 사람도 포함해 사망한 사람이 28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과 아마쿠사 아시키타 지방 등을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30일 오전 11시 시점에서 총 261회 발생했습니다. 내역은 진도 5 약이 4회, 진도 4가 14회, 진도 3이 39회, 진도 2가 74회, 진도 1이 130회로 활동이 상당히 활발한 상태입니다.
1: 폭염 속에서 이번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는 대피소에서의 온열 질환 대책이나 제재 휘발유 공급 등을 추진해 피해자의 생활 지원에 중점적으로 임할 방침입니다. 구마모토 현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을 관측한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29일 두 번째 비상재해 대책본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지금도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시간과의 싸움이다라며 자유대와 경찰, 소방의 태세를 강화하면서 이온몰 구마모토와 일본 제지 야스시로 공장을 포함해 구명과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정부는 쓰유키 관방부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성청에 의한 지원팀의 첫 회의를 열고 재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물 등에 필요한 물자를 보내 의료 제공 체제를 유지하도록 확인했습니다. 이번 지진이 폭염 속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는 대피소의 온열질환 대책으로 냉방기와 발전기 차량 등을 재해 지역이 요청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보급하는 푸시형 지원으로 보내는 동시에 대피소로서 사용할 수 있는 호텔을 확보하는 것 등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전의 영향으로 야간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차 안에서 지내는 사람이 많다며 정유 사업자에게 휘발유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하고 정전이 계속되는 지역에 인접한 후쿠오카현이나 오이타현으로부터 휘발유 배송을 추진하는 등 이재민 생활 지원에 중점적으로 임할 방침입니다.
0: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구마모토현 규슈에 있는 대형 메이커의 공장에서는 조업에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후쿠오카현에 있는 세 개의 공장에서 29일 저녁부터 31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혼다는 구마모토현 오즈마치에 있는 이륜차 공장에서 누수에 의한 설비 피해 복구와 거래처의 피해 상황의 파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31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닛산 자동차는 부품의 공급에 지연이 나오고 있다며 후쿠오카현의 두 개의 공장에서 30일과 31일 일부의 생산을 중단합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 세계 최대인 타이완의 TSMC는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 있는 공장에서 28일 밤 건물을 검사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TSMC는 공장 내 점검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이커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구마모토시와 구마모토현 니시키마치에 있는 공장에서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두 공장 모두 클린룸 환경은 유지되고 있는데 설비 피해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미국의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고 29일 정책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동결은 다섯 번째 회의 연속으로 정책금리는 3.5%에서 3.75%의 폭으로 추이됩니다. 워시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중동 정세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을 지적한 뒤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목표인 2%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책 금리 동결이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될 리스크를 억누르기 위한 금리 인상과 종이

0: 한 장의 근소한 차이의 판단이었느냐고 질문을 받자 나 자신의 판단으로서는 지금은 주의 깊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생각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3명의 위원이 0.25%의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져 FRB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란 정세가 불투명해져 물가 상승도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금융정책 방향성이 초점입니다.
1: 하이테크 산업에 빼놓을 수 없는 희토류의 안정적인 확보가 과제인 가운데 대형 상사인 도요타 쯔쇼가 설립한 남서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의 희토류 광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정부가 최대 50억 엔 정도의 출자를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독립행정법인 에너지 금속 광물 자원기구를 통해 출자합니다. 희토류는 EV, 전기자동차나 스마트폰 등 하이테크 산업에 빼놓을 수 없는 광물 자원인데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중국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조달처의 다각화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미비아의 광산에서는 자석 등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이터리움 등의 희토류가 비교적 많은 양이 발견돼 지난 2월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와 나미비아 정부 관계자가 회담하고 양국 간의 광산 개발을 검토해 나가기로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출자하는 회사는 향후 최종적으로 투자를 판단한 후 내년도 이후에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현재의 주민 기본 대장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의 총인구는 1억 2,376만 7,642명입니다.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56만 3,048명, 비율로 0.45% 줄었습니다. 도도부연별 인구는 도쿄도가 가장 많은 1,407만 7,553명, 이어서 가나가와현이 919만 4,723명, 오사카부가 877만 5,326명 등입니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도토리현이 52만 7,236명, 이어서 시마네현이 63만 4,459명, 고치현이 65만 4,213명 등입니다. 또 외국인을 제외한 일본인 인구는 1억 1,973만 6,483명으로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91만 6,744명, 비율로 0.76% 감소해 감소수 감소율 모두 조사를 시작한 1968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인 인구는 2009년에 1억 2,707만여 명을 피크로 17년 연속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 사는 외국인의 인구는 403만 1,159명으로 전년보다 35만 3,696명 늘어나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다로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도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스고이! 담은, 미테 미테!
3: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스고이!
0: 대단하다!
2: 탐은, 미테 미테!
0: 탐, 봐봐!
1: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3: 아, 大きいですね!
0: 와, 크네요!
3: 初めて見ました!
0: 처음 봤어요!
1: 가이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0: 어떻게 만들었을까?
1: 탐이 말합니다.
3: 기레이ですね.
0: 예쁘네요.
3: 민나데 사진을 찍읍시다.
0: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1: 미아가 동의합니다.
2: 이네.
0: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0: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1: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스고이! 見て見て!
3: あ、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3: 사진을 찍읍시다.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사진은
0: 사진.
5: 사진을 찍읍시다는
0: 사진을 찍읍시다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5: 마스를
0: 마쇼로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5: 사진을 토르의
0: 동사
5: 토르의
0: 마스형
5: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0: 됐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사진을 토리마쇼. 사진을 토리마쇼.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3: い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1: 이 가게에 들어갑시다.
0: この店는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5: 하이르
0: 의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5: 入る。
0: 에ます형
5: 入ります。
0: が
5: 入りましょう。
0: が됐죠。
3: いいですね。
1: 좋아요。
0: 상대방도동의하고있는데요。
5: 이
0: 는좋다라는뜻입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入りましょう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그럼다른것을상대방에게권해볼까요삿포로의관광명소시계탑에갑시다라고권해보세요시계탑은
5: 도케이다이도케이다이
0: 가다
5: 行く
0: 에마스형은
5: 行きます行きます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4: 도케이다이에行きましょう도케이다이에行きましょう
0: 여러분이많이걸어서피곤하다고가정해보세요좀쉽시다라고말해보세요좀은
5: ちょっとちょっと
0: 쉬다
5: 休む
0: 에마스형은
5: 休みます休みます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4: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1: 잘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추가표현은미아가눈으로만든조각을보고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すごい!
5: すごい!
0: 는대단하다는뜻으로놀라거나감탄하거나감동했을때쓸수있는말입니다
1: 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すごい!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すごい!ダム見て見て
3: 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
2: いね
5: 미아의トラベルガイド
1: 이어서미아의여행안내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굴지의관광지홋카이도를소개해드리죠
0: 홋카이도는일본의가장북쪽에위치해있는데요광대한평양에숲원신비적인호수천연온천이있어서아름다운대자연을만끽하기위해많은관광객들이찾아가는데요장마가없고특히여름에는시원해서여행지로인기가많죠
1: 네예를들어어떤곳이있나요
0: 후라노의라벤더밭이인기가있어요7월에는넓은언덕전부가라벤더의보라색으로물들죠
1: 네아주예쁘겠네요
0: 네세계자연유산인시레토코에는다람쥐나여우같은많은야생동물들이대자연속에서살고있어요크루즈투어를하면고래나큰곰을볼수있을지도몰라요
1: 그래요그런데겨울철은역시추위가심하겠죠
0: 네겨울에홋카이도는눈이많이내리고아주추워요그렇지만눈축제도있고스키같은겨울스포츠를즐길수가있죠또아사히카와시에있는아사히야마동물원에서는눈위를펭귄들이나란히산책하는귀여운모습을볼수있습니다
1: 네한번꼭가보고싶은데요
0: 네홋카이도에는맛있는음식도많이있는데요여러분도꼭한번여행해보시기바랍니다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7월 30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28일 최대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돼 큰 피해가 나오고 있는 구마모토 현에서는 29일 밤에도 진도 5 약의 흔들림이 관측되는 등 지진 활동이 활발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30일도 맹렬한 더위가 예상돼 복구 작업 등을 할 때는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의 대책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30일 오전 임시 가기 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진으로 30일 오전 6시 반 시점에서 재해와의 관련을 조사 중인 사람도 포함해 사망한 사람이 28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과 아마쿠사 아시키타 지방 등을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30일 오전 11시 시점에서 총 261회 발생했습니다. 내역은 진도 5 약이 4회, 진도 4가 14회, 진도 3이 39회, 진도 2가 74회, 진도 1이 130회로 활동이 상당히 활발한 상태입니다.
1: 폭염 속에서 이번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는 대피소에서의 온열 질환 대책이나 제재 휘발유 공급 등을 추진해 피해자의 생활 지원에 중점적으로 임할 방침입니다. 구마모토 현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을 관측한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29일 두 번째 비상재해 대책본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지금도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시간과의 싸움이다라며 자위대와 경찰, 소방의 태세를 강화하면서 이온몰 구마모토와 일본 제지 야스시로 공장을 포함해 구명과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정부는 쓰유키 관방부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성청에 의한 지원팀의 첫 회의를 열고 재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물 등에 필요한 물자를 보내 의료 제공

0: 현 규슈에 있는 대형 메이커의 공장에서는 조업에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후쿠오카 현에 있는 세 개의 공장에서 29일 저녁부터 31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혼다는 구마모토 현 오즈마찌에 있는 이륜차 공장에서 누수에 의한 설비 피해 복구와 거래처의 피해 상황의 파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31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닛산 자동차는 부품의 공급에 지연이 나오고 있다며 후쿠오카 현의 두 개의 공장에서 30일과 31일 일부의 생산을 중단합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 세계 최대인 타이완의 TSMC는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찌에 있는 공장에서 28일 밤 건물을 검사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TSMC는 공장 내 점검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이커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구마모토시와 구마모토현 니시키마찌에 있는 공장에서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두 공장 모두 클린룸 환경은 유지되고 있는데 설비 피해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미국의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고 29일 정책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동결은 다섯 번째 회의 연속으로 정책금리는 3.5%에서 3.75%의 폭으로 추이됩니다. 워시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중동 정세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을 지적한 뒤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목표인 2%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책 금리 동결이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될 리스크를 억누르기 위한 금리 인상과 종이 한 장의 근소한 차이의 판단이었느냐고 질문을 받자 나 자신의 판단으로서는 지금은 주의 깊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생각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3명의 위원이 0.25%의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져 FRB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란 정세가 불투명해져 물가 상승도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금융 정책 방향성이 초점입니다.
0: 하이테크 산업에 빼놓을 수 없는 희토류의 안정적인 확보가 과제인 가운데 대형 상사인 도요타 쯔쇼가 설립한 남서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의 희토류 광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정부가 최대 50억 엔 정도의 출자를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독립행정법인 에너지 금속 광물 자원 기구를 통해 출자합니다. 희토류는 EV, 전기 자동차나 스마트폰 등 하이테크 산업에 빼놓을 수 없는 광물 자원인데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중국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조달처의 다각화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미비아의 광산에서는 자석 등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이터리움 등의 희토류가 비교적 많은 양이 발견돼 지난 2월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와 나미비아 정부 관계자가 회담하고 양국 간의 광산 개발을 검토해 나가기로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출자하는 회사는 향후 최종적으로 투자를 판단한 후 내년도 이후에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현재의 주민 기본 대장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의 총 인구는 1억 2,376만 7,642명입니다.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56만 3,048명, 비율로 0.45% 줄었습니다. 도도부현별 인구는 도쿄도가 가장 많은 1,407만 7,553명, 이어서 가나가와현이 919만 4,723명, 오사카부가 877만 5,326명 등입니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도토리현이 52만 7,236명, 이어서 시마네현이 63만 4,459명, 고치현이 65만 4,213명 등입니다. 또 외국인을 제외한 일본인 인구는 1억 1,973만 6,483명으로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91만 6,744명, 비율로 0.76% 감소해

감소수, 감소율 모두 조사를 시작한 1968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인 인구는 2009년에 1억 2,707만여 명을 피크로 17년 연속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 사는 외국인의 인구는 403만 1,159명으로 전년보다 35만 3,696명 늘어나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다로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스고이! 담은 見て見て!
3: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스고이!
0: 대단하다!
2: 탐은 見て見て!
0: 탐, 봐봐!
1: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3: 아, 大きいですね!
0: 와, 크네요!
3: 初めて見ました!
0: 처음 봤어요!
1: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0: 어떻게 만들었을까?
1: 탐이 말합니다.
3: 기레ですね!
0: 예쁘네요!
3: 민나데,写真を撮りましょう!
0: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1: 미아가 동의합니다.
2: 이네!
0: 좋아! 삿포로 눈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0: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1: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스고이! 다음, 見て見て!
3: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1: 사진을 찍읍시다.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2: 사진은
0: 사진.
2: 사진을 찍읍시다는
0: 사진을 찍읍시다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2: 마스를 마쇼로
0: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2: 사진을 토르의
0: 동사
2: 토르

0: ますひょん。
1: 取ります
0: が
1: 取りましょう
0: が됐죠。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写真を撮りましょう。写真を撮りましょう。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4: いいですね。
0: 뜻을확인할까요？
3: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2: 이가게에들어갑시다。
1: この店
0: 는이가게。그뒤에니는조사인데여기에서는동사들어가다
1: 하이르
0: 의목적지를나타냅니다。
1: 하이르
0: 의마스형
1: 하이리마스
0: 가
1: 入りましょう。
0: が됐죠。
4: いいですね。
2: 좋아요。
0: 상대방도동의하고있는데요。
1: 이
0: 는좋다라는뜻입니다。
2: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1: 入りましょう。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그럼다른것을상대방에게권해볼까요？삿포로의관광명소시계탑에갑시다라고권해보세요。시계탑은
1: 도깨다이도깨다이
0: 가다
1: 이크
0: 의마스형은
1: 이키마스이키마스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5: 도깨다이에行きましょう。도깨다이에行きましょう。
0: 여러분이많이걸어서피곤하다고가정해보세요。좀쉽시다라고말해보세요。좀은
1: ちょっと、ちょっと。
0: 쉬다、
1: 休む。
0: 의마스형은
1: 休みます、休みます。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5: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2: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 보세요。
4: すごい！
1: すごい！
0: 는 대단하다는 뜻으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감동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2: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すご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すごい！ ダム、見て見て！ あー、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
6: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4: 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7: いいね。
8: 미아의트라벨가이드
2: 이어서미아의여행안내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굴지의관광지홋카이도를소개해드리죠。
0: 홋카이도는일본의가장북쪽에위치해있는데요。광대한평양에수번신비적인호수천연온천이있어서아름다운대자연을만끽하기위해많은관광객들이찾아가는데요。장마가없고특히여름에는시원해서여행지로인기가많죠。
2: 네예를들어어떤곳이있나요？
0: 후라노의라벤더밭이인기가있어요。7월에는넓은언덕전부가라벤더의보라색으로물들죠。
2: 네아주예쁘겠네요。
0: 네세계자연유산인시레토코에는다람쥐나여우같은많은야생동물들이대자연속에서살고있어요。크루즈투어를하면고래나큰곰을볼수있을지도몰라요。
2: 그래요？그런데겨울철은역시추위가심하겠죠？
0: 네겨울에홋카이도는눈이많이내리고아주추워요。그렇지만눈축제도있고스키같은겨울스포츠를즐길수가있죠。또아사히카와시에있는아사히야마동물원에서는 눈 위를 펭귄들이 나란히 산책하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 네,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0: 네, 홋카이도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7월 30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28일 최대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돼 큰 피해가 나오고 있는 구마모토 현에서는 29일 밤에도 진도 5 약의 흔들림이 관측되는 등 지진 활동이 활발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30일도 맹렬한 더위가 예상돼 복구 작업 등을 할 때는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의 대책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30일 오전 임시 가기 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진으로 30일 오전 6시 반 시점에서 재해와의 관련을 조사 중인 사람도 포함해 사망한 사람이 28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과 아마쿠사 아시키타 지방 등을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30일 오전 11시 시점에서 총 261회 발생했습니다. 내역은 진도 5 약이 4회, 진도 4가 14회, 진도 3이 39회, 진도 2가 74회, 진도 1이 130회로 활동이 상당히 활발한 상태입니다.
1: 폭염 속에서 이번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는 대피소에서의 온열 질환 대책이나 제재 휘발유 공급 등을 추진해 피해자의 생활 지원에 중점적으로 임할 방침입니다. 구마모토 현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을 관측한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29일 두 번째 비상재해 대책본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지금도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시간과의 싸움이다라며 자유대와 경찰, 소방의 태세를 강화하면서 이온몰 구마모토와 일본 제지 야스시로 공장을 포함해 구명과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정부는 쓰유키 관방부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성청에 의한 지원팀의 첫 회의를 열고 재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물 등에 필요한 물자를 보내 의료 제공 체제를 유지하도록 확인했습니다. 이번 지진이 폭염 속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는 대피소의 온열질환 대책으로 냉방기와 발전기 차량 등을 재해 지역이 요청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보급하는 푸시형 지원으로 보내는 동시에 대피소로서 사용할 수 있는 호텔을 확보하는 것 등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전의 영향으로 야간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차 안에서 지내는 사람이 많다며 정유 사업자에게 휘발유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하고 정전이 계속되는 지역에 인접한 후쿠오카현이나 오이타현으로부터 휘발유 배송을 추진하는 등 이재민 생활 지원에 중점적으로 임할 방침입니다.
0: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구마모토

0: 현 규슈에 있는 대형 메이커의 공장에서는 조업에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후쿠오카 현에 있는 3개의 공장에서 29일 저녁부터 31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혼다는 구마모토 현 오즈마치에 있는 이륜차 공장에서 누수에 의한 설비 피해 복구와 거래처의 피해 상황의 파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31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닛산 자동차는 부품의 공급에 지연이 나오고 있다며 후쿠오카 현의 두 개의 공장에서 30일과 31일 일부의 생산을 중단합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 세계 최대인 타이완의 TSMC는 구마모토 현 기쿠요마치에 있는 공장에서 28일 밤 건물을 검사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TSMC는 공장 내 점검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이커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구마모토시와 구마모토현 니시키마치에 있는 공장에서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두 공장 모두 클린룸 환경은 유지되고 있는데 설비 피해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미국의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고 29일 정책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동결은 다섯 번째 회의 연속으로 정책금리는 3.5%에서 3.75%의 폭으로 추이됩니다. 워시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중동 정세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을 지적한 뒤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목표인 2%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책 금리 동결이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될 리스크를 억누르기 위한 금리 인상과 종이 한 장의 근소한 차이의 판단이었느냐고 질문을 받자 나 자신의 판단으로서는 지금은 주의 깊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생각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3명의 위원이 0.25%의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져 FRB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란 정세가 불투명해져 물가 상승도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금융정책 방향성이 초점입니다.
0: 하이테크 산업에 빼놓을 수 없는 히토류의 안정적인 확보가 과제인 가운데 대형 상사인 도요타 쯔쇼가 설립한 남서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의 히토류 광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정부가 최대 50억 엔 정도의 출자를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독립행정법인 에너지 금속 광물 자원기구를 통해 출자합니다. 히토류는 EV, 전기자동차나 스마트폰 등 하이테크 산업에 빼놓을 수 없는 광물 자원인데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중국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조달처의 다각화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미비아의 광산에서는 자석 등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이토리움 등의 히토류가 비교적 많은 양이 발견돼 지난 2월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와 나미비아 정부 관계자가 회담하고 양국 간의 광산 개발을 검토해 나가기로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출자하는 회사는 향후 최종적으로 투자를 판단한 후 내년도 이후에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현재의 주민 기본 대장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의 총인구는 1억 2,376만 7,642명입니다.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56만 3,048명, 비율로 0.45% 줄었습니다. 도도부연별 인구는 도쿄도가 가장 많은 1,407만 7,553명, 이어서 가나가와현이 919만 4,723명, 오사카부가 877만 5,326명 등입니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도토리현이 52만 7,236명, 이어서 시마네현이 63만 4,459명, 고치현이 65만 4,213명 등입니다. 또 외국인을 제외한 일본인 인구는 1억 1,973만 6,483명으로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91만 6,744명, 비율로 0.76% 감소해 감소수, 감소율 모두 조사를 시작한 1968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인 인구는 2009년에 1억 2,707만여 명을 피크로 17년 연속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 사는 외국인의 인구는 403만 1,159명으로 전년보다 35만 3,696명 늘어나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다로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 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 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스고이. 담, 見て見て.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3: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2: 綺麗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스고이.
0: 대단하다.
2: 탐, 見て見て.
0: 탐, 봐봐.
1: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2: 아, 大きいですね.
0: 와, 크네요.
2: 初めて見ました.
0: 처음 봤어요.
1: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3: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0: 어떻게 만들었을까?
1: 탐이 말합니다.
2: 綺麗ですね.
0: 예쁘네요.
2: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0: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1: 미아가 동의합니다.
2: いいね.
0: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돼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0: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1: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스고이. 담, 見て見て.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3: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2: 綺麗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1: 사진을 찍읍시다.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2: 사진은
0: 사진.
2: 사진을 찍읍시다는
0: 사진을 찍읍시다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2: 마스를 마쇼로
0: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2: 사진을 토르의
0: 동사
2: 토르의
0: 마스형
2: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0: 됐죠?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사진을 토리마쇼 사진을 토리마쇼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4: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1: い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4: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3: 이 가게에 들어갑시다.
2: この店는
0: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2: 하이르의
0: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2: 하이르의
0: 마스형
2: 하이리마스가 하이리마쇼가
0: 됐죠.
1: 이이ですね.
3: 좋아요.
0: 상대방도 동의하고 있는데요.
2: 이는
0: 좋다라는 뜻입니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하이리마쇼.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그럼 다른 것을 상대방에게 권해볼까요? 삿포로의 관광 명소 시계탑에 갑시다 라고 권해보세요. 시계탑은
2: 도케다이 도케다이
0: 가다
2: 이크의
0: 마스형은
2: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도케다이니이키마쇼. 도케다이니이키마쇼.
0: 여러분이 많이 걸어서 피곤하다고 가정해보세요. 좀 쉽시다 라고 말해보세요. 좀은
2: ちょっと, ちょっと
0: 쉬다
2: 야스무
0: 의 마스형은
2: 야스미마스 야스미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3: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1: すごい!
0: すごい!는 대단하다는 뜻으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감동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3: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すご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すごい!ダム、見て見て! あ、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
6: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1: きれい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いね。
7: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3: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 굴지의 관광지 홋카이도를 소개해드리죠.
0: 홋카이도는 일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광대한 평양에 수번, 신비적인 호수, 천연 온천이 있어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데요. 장마가 없고 특히 여름에는 시원해서 여행지로 인기가 많죠.
3: 네, 예를 들어 어떤 곳이 있나요?
0: 후라노의 라벤더 밭이 인기가 있어요. 7월에는 넓은 언덕 전부가 라벤더의 보라색으로 물들지요.
3: 네, 아주 예쁘겠네요.
0: 네. 세계 자연유산인 시레토코에는 다람쥐나 여우 같은 많은 야생동물들이 대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크루즈 투어를 하면 고래나 큰 곰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3: 그래요? 그런데 겨울철은 역시 추위가 심하겠죠?
0: 네, 겨울에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내리고 아주 추워요. 그렇지만 눈 축제도 있고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죠. 또 아사이카와시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는 눈 위를 펭귄들이 나란히 산책하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 네,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0: 네, 홋카이도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7월 30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28일 최대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돼 큰 피해가 나오고 있는 구마모토 현에서는 29일 밤에도 진도 5 약의 흔들림이 관측되는 등 지진 활동이 활발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30일도 맹렬한 더위가 예상돼 복구 작업 등을 할 때는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의 대책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30일 오전 임시 가기 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진으로 30일 오전 6시 반 시점에서 재해와의 관련을 조사 중인 사람도 포함해 사망한 사람이 28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과 아마쿠사 아시키타 지방 등을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30일 오전 11시 시점에서 총 261회 발생했습니다. 내역은 진도 5 약이 4회, 진도 4가 14회, 진도 3이 39회, 진도 2가 74회, 진도 1이 130회로 활동이 상당히 활발한 상태입니다.
1: 폭염 속에서 이번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는 대피소에서의 온열 질환 대책이나 재해지의 휘발유 공급 등을 추진해 피해자의 생활 지원에 중점적으로 임할 방침입니다. 구마모토 현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을 관측한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29일 두 번째 비상재해 대책본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지금도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시간과의 싸움이다라며 자유대와 경찰, 소방의 태세를 강화하면서 이온몰 구마모토와 일본 제지 야스시로 공장을 포함해 구명과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정부는 쓰유키 관방부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성청에 의한 지원팀의 첫 회의를 열고 재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물 등에 필요한 물자를 보내 의료 제공 체제를 유지하도록 확인했습니다. 이번 지진이 폭염 속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는 대피소의 온열질환 대책으로 냉방기와 발전기 차량 등을 재해 지역이 요청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보급하는 푸시형 지원으로 보내는 동시에 대피소로서 사용할 수 있는 호텔을 확보하는 것 등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전의 영향으로 야간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차 안에서 지내는 사람이 많다며 정유 사업자에게 휘발유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하고 정전이 계속되는 지역에 인접한 후쿠오카현이나 오이타현으로부터 휘발유 배송을 추진하는 등 이재민 생활 지원에 중점적으로 임할 방침입니다.
0: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구마모토현 규슈에 있는 대형 메이커의 공장에서는 조업에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후쿠오카현에 있는 3개의 공장에서 29일 저녁부터 31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혼다는 구마모토현 오즈마치에 있는 이륜차 공장에서 누수에 의한 설비 피해 복구와 거래처의 피해 상황의 파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31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닛산 자동차는 부품의 공급에 지연이 나오고 있다며 후쿠오카현의 두 개의 공장에서 30일과 31일 일부의 생산을 중단합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 세계 최대인 타이완의 TSMC는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 있는 공장에서 28일 밤 건물을 검사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TSMC는 공장 내 점검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이커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구마모토시와 구마모토현 니시키마치에 있는 공장에서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두 공장 모두 클린룸 환경은 유지되고 있는데 설비 피해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미국의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고 29일 정책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동결은 다섯 번째 회의 연속으로 정책금리는 3.5%에서 3.75%의 폭으로 추이됩니다. 워시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중동 정세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을 지적한 뒤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목표인 2%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책 금리 동결이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될 리스크를 억누르기 위한 금리 인상과 종이 한 장의 근소한 차이의 판단이었느냐고 질문을 받자 나 자신의 판단으로서는 지금은 주의 깊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생각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3명의 위원이 0.25%의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져 FRB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란 정세가 불투명해져 물가 상승도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금융정책 방향성이 초점입니다.
0: 하이테크 산업에 빼놓을 수 없는 히토류의 안정적인 확보가 과제인 가운데 대형 상사인 도요타 주쇼가 설립한 남서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의 히토류 광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정부가 최대 50억 엔 정도의 출자를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독립행정법인 에너지 금속 광물 자원기구를 통해 출자합니다. 히토류는 EV, 전기자동차나 스마트폰 등 하이테크 산업에 빼놓을 수 없는 광물 자원인데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중국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조달처의 다각화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미비아의 광산에서는 자석 등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이터리움 등의 히토류가 비교적 많은 양이 발견돼 지난 2월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와 나미비아 정부 관계자가 회담하고 양국 간의 광산 개발을 검토해 나가기로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출자하는 회사는 향후 최종적으로 투자를 판단한 후 내년도 이후에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현재의 주민 기본 대장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의 총인구는 1억 2,376만 7,642명입니다.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56만 3,048명, 비율로 0.45% 줄었습니다. 도도부연별 인구는 도쿄도가 가장 많은 1,407만 7,553명, 이어서 가나가와현이 919만 4,723명, 오사카부가 877만 5,326명 등입니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도토리현이 52만 7,236명, 이어서 시마네현이 63만 4,459명, 고치현이 65만 4,213명 등입니다. 또 외국인을 제외한 일본인 인구는 1억 1,973만 6,483명으로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91만 6,744명, 비율로 0.76% 감소해 감소수, 감소율 모두 조사를 시작한 1968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인 인구는 2009년에 1억 2,707만여 명을 피크로 17년 연속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 사는 외국인의 인구는 403만 1,159명으로 전년보다 35만 3,696명 늘어나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다로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스고이! 타무, 見て見て!
3: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스고이!
0: 대단하다!
2: 탐, 見て見て!
0: 탐, 봐봐!
1: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3: 아, 大きいですね!
0: 와, 크네요!
3: 初めて見ました!
0: 처음 봤어요!
1: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0: 어떻게 만들었을까?
1: 탐이 말합니다.
3: 기레이ですね.
0: 예쁘네요.
3: 민나데 사진을撮りましょう.
0: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1: 미아가 동의합니다.
2: 이네.
0: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0: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1: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스고이!
3: 見て見て。ああ、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3: 사진을撮りましょう.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사진은
0: 사진.
5: 사진을撮りましょう.는
0: 사진을 찍읍시다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5: 마스를
0: 마쇼로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5: 사진을 토르의
0: 동사
5: 토르의
0: 마스형
5: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0: 됐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사진을 토리마쇼. 사진을 토리마쇼.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3: い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1: 이 가게에 들어갑시다.
0: この店는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5: 하이르
0: 의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5: 入る。
0: え、ます형
5: 入ります。
0: が、
5: 入りましょう。
0: が됐죠。
3: いいですね。
1: 좋아요。
0: 상대방도동의하고있는데요。
5: 이
0: 는좋다라는뜻입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入りましょう。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그럼다른것을상대방에게권해볼까요사포로의관광명소시계탑에갑시다라고권해보세요시계탑은
5: 도케에다이도케에다이
0: 가다
5: 이크
0: 의마스형은
5: 이키마스이키마스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4: 도케에다이니이키마쇼도케에다이니이키마쇼
0: 여러분이많이걸어서피곤하다고가정해보세요좀쉽시다라고말해보세요좀은
5: ちょっとちょっと
0: 쉬다
5: 休む
0: 의마스형은
5: 休みます休みます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4: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1: 잘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추가표현은미아가눈으로만든조각을보고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すごい
5: すごい
0: 는대단하다는뜻으로놀라거나감탄하거나감동했을때쓸수있는말입니다
1: 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すごい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すごい。ダム、見て見て。
3: あー、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5: トラベルガイド
1: 이어서미아의여행안내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굴지의관광지홋카이도를소개해드리죠
0: 홋카이도는일본의가장북쪽에위치해있는데요광대한평양에수번신비적인호수천연온천이있어서아름다운대자연을만끽하기위해많은관광객들이찾아가는데요장마가없고특히여름에는시원해서여행지로인기가많죠
1: 네예를들어어떤곳이있나요
0: 후라노의라벤더밭이인기가있어요7월에는넓은언덕전부가라벤더의보라색으로물들죠
1: 네아주예쁘겠네요
0: 네세계자연유산인시레토코에는다람쥐나여우같은많은야생동물들이대자연속에서살고있어요크루즈투어를하면고래나큰곰을볼수있을지도몰라요
1: 그래요그런데겨울철은역시추위가심하겠죠
0: 네겨울에홋카이도는눈이많이내리고아주추워요그렇지만눈축제도있고스키같은겨울스포츠를즐길수가있죠또아사히카와시에있는아사히야마동물원에서는눈위를펭귄들이나란히산책하는귀여운모습을볼수있습니다
1: 네한번꼭가보고싶은데요
0: 네홋카이도에는맛있는음식도많이있는데요여러분도꼭한번여행해보시기바랍니다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7월 30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28일 최대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돼 큰 피해가 나오고 있는 구마모토 현에서는 29일 밤에도 진도 5 약의 흔들림이 관측되는 등 지진 활동이 활발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30일도 맹렬한 더위가 예상돼 복구 작업 등을 할 때는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의 대책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30일 오전 임시 가기 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진으로 30일 오전 6시 반 시점에서 재해와의 관련을 조사 중인 사람도 포함해 사망한 사람이 28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과 아마쿠사 아시키타 지방 등을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30일 오전 11시 시점에서 총 261회 발생했습니다. 내역은 진도 5약이 4회, 진도 4가 14회, 진도 3이 39회, 진도 2가 74회, 진도 1이 130회로 활동이 상당히 활발한 상태입니다.
1: 폭염 속에서 이번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는 대피소에서의 온열 질환 대책이나 제재 휘발유 공급 등을 추진해 피해자의 생활 지원에 중점적으로 임할 방침입니다. 구마모토 현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을 관측한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29일 두 번째 비상재해 대책본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지금도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시간과의 싸움이다라며 자유대와 경찰, 소방의 태세를 강화하면서 이온몰 구마모토와 일본 제지 야스시로 공장을 포함해 구명과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정부는 쓰유키 관방부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성청에 의한 지원팀의 첫 회의를 열고 재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물 등에 필요한 물자를 보내 의료 제공 체제를 유지하도록 확인했습니다. 이번 지진이 폭염 속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는 대피소의 온열질환 대책으로 냉방기와 발전기 차량 등을 재해 지역이 요청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보급하는 푸시형 지원으로 보내는 동시에 대피소로서 사용할 수 있는 호텔을 확보하는 것 등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전의 영향으로 야간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차 안에서 지내는 사람이 많다며 정유 사업자에게 휘발유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하고 정전이 계속되는 지역에 인접한 후쿠오카현이나 오이타현으로부터 휘발유 배송을 추진하는 등 이재민 생활 지원에 중점적으로 임할 방침입니다.
0: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구마모토현 규슈에 있는 대형 메이커의 공장에서는 조업에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후쿠오카현에 있는 3개의 공장에서 29일 저녁부터 31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혼다는 구마모토현 오즈마치에 있는 이륜차 공장에서 누수에 의한 설비 피해 복구와 거래처의 피해 상황의 파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31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닛산 자동차는 부품의 공급에 지연이 나오고 있다며 후쿠오카현의 두 개의 공장에서 30일과 31일 일부의 생산을 중단합니다.

0: 답변에서 중동 정세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을 지적한 뒤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목표인 2%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책 금리 동결이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될 리스크를 억누르기 위한 금리 인상과 종이 한 장의 근소한 차이의 판단이었느냐고 질문을 받자 나 자신의 판단으로서는 지금은 주의 깊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생각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3명의 위원이 0.25%의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져 FRB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란 정세가 불투명해져 물가 상승도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금융정책 방향성이 초점입니다.
1: 하이테크 산업에 빼놓을 수 없는 히토류의 안정적인 확보가 과제인 가운데 대형 상사인 도요타 쯔쇼가 설립한 남서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의 히토류 광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정부가 최대 50억 엔 정도의 출자를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독립행정법인 에너지 금속 광물 자원기구를 통해 출자합니다. 히토류는 EV, 전기자동차나 스마트폰 등 하이테크 산업에 빼놓을 수 없는 광물 자원인데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중국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조달처의 다각화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미비아의 광산에서는 자석 등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이토리움 등의 히토류가 비교적 많은 양이 발견돼 지난 2월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와 나미비아 정부 관계자가 회담하고 양국 간의 광산 개발을 검토해 나가기로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출자하는 회사는 향후 최종적으로 투자를 판단한 후 내년도 이후에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현재의 주민 기본 대장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의 총인구는 1억 2,376만 7,642명입니다.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56만 3,048명, 비율로 0.45% 줄었습니다. 도도부연별 인구는 도쿄도가 가장 많은 1,407만 7,553명, 이어서 가나가와현이 919만 4,723명, 오사카부가 877만 5,326명 등입니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도토리현이 52만 7,236명, 이어서 시마네현이 63만 4,459명, 고치현이 65만 4,213명 등입니다. 또 외국인을 제외한 일본인 인구는 1억 1,973만 6,483명으로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91만 6,744명, 비율로 0.76% 감소해 감소수, 감소율 모두 조사를 시작한 1968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인 인구는 2009년에 1억 2,707만여 명을 피크로 17년 연속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 사는 외국인의 인구는 403만 1,159명으로 전년보다 35만 3,696명 늘어나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다로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 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1: 사진을 찍읍시다.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2: 사진은
0: 사진.
2: 사진을 찍읍시다는
0: 사진을 찍읍시다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2: 마스를 마쇼로
0: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2: 샤신을 토르의
0: 동사
2: 토르의
0: 마스형
2: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0: 됐죠?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샤신을 토리마쇼 샤신을 토리마쇼.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4: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1: い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4: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3: 이 가게에 들어갑시다.
2: この店는
0: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2: 하이르의
0: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2: 하이르의
0: 마스형
2: 하이리마스가 하이리마쇼가
0: 됐죠.
1: 이이ですね.
3: 좋아요.
0: 상대방도 동의하고 있는데요.
2: 이는
0: 좋다라는 뜻입니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하이리마쇼.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그럼 다른 것을 상대방에게 권해볼까요? 삿포로의 관광 명소 시계탑에 갑시다 라고 권해보세요. 시계탑은
2: 도케다이 도케다이
0: 가다
2: 이크의
0: 마스형은
2: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도케다이に行きましょう. 도케다이に行きましょう.
0: 여러분이 많이 걸어서 피곤하다고 가정해보세요. 좀 쉽시다 라고 말해보세요. 좀은
2: ちょっと, ちょっと
0: 쉬다
2: 休む의
0: 마스형은
2: 休みます, 休みます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3: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1: すごい!
0: すごい!는 대단하다는 뜻으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감동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3: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すご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すごい!ダム、見て見て! あ、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
6: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1: きれい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いね。
7: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3: 이어서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 굴지의 관광지 홋카이도를 소개해드리죠.
0: 홋카이도는 일본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광대한 평야에 수번, 신비적인 호수, 천연 온천이 있어서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데요. 장마가 없고 특히 여름에는 시원해서 여행지로 인기가 많죠.
3: 네, 예를 들어 어떤 곳이 있나요?
0: 후라노의 라벤더 밭이 인기가 있어요. 7월에는 넓은 언덕 전부가 라벤더의 보라색으로 물들죠.
3: 네, 아주 예쁘겠네요.
0: 네, 세계 자연유산인 시레토코에는 다람쥐나 여우 같은 많은 야생동물들이 대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크루즈 투어를 하면 고래나 큰 곰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3: 그래요? 그런데 겨울철은 역시 추위가 심하겠죠?
0: 네, 겨울에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내리고 아주 추워요. 그렇지만 눈 축제도 있고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죠. 또 아사이카와시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는 눈 위를 펭귄들이 나란히 산책하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 네,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0: 네, 홋카이도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3: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7월 30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28일 최대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돼 큰 피해가 나오고 있는 구마모토 현에서는 29일 밤에도 진도 5 약의 흔들림이 관측되는 등 지진 활동이 활발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30일도 맹렬한 더위가 예상돼 복구 작업 등을 할 때는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의 대책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30일 오전 임시 가기 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진으로 30일 오전 6시 반 시점에서 재해와의 관련을 조사 중인 사람도 포함해 사망한 사람이 28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과 아마쿠사 아시키타 지방 등을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30일 오전 11시 시점에서 총 261회 발생했습니다. 내역은 진도 5약이 4회, 진도 4가 14회, 진도 3이 39회, 진도 2가 74회, 진도 1이 130회로 활동이 상당히 활발한 상태입니다.
1: 폭염 속에서 이번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는 대피소에서의 온열 질환 대책이나 재해지의 휘발유 공급 등을 추진해 피해자의 생활 지원에 중점적으로 임할 방침입니다. 구마모토 현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을 관측한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29일 두 번째 비상재해 대책본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지금도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시간과의 싸움이다라며 자유대와 경찰, 소방의 태세를 강화하면서 이온몰 구마모토와 일본 제지 야스시로 공장을 포함해 구명과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정부는 쓰유키 관방 부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성청에 의한 지원팀의 첫 회의를 열고 재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물 등에 필요한 물자를 보내 의료 제공 체제를 유지하도록 확인했습니다. 이번 지진이 폭염 속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는 대피소의 온열질환 대책으로 냉방기와 발전기 차량 등을 재해 지역이 요청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보급하는 푸시형 지원으로 보내는 동시에 대피소로서 사용할 수 있는 호텔을 확보하는 것 등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전의 영향으로 야간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차 안에서 지내는 사람이 많다며 정유 사업자에게 휘발유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하고 정전이 계속되는 지역에 인접한 후쿠오카현이나 오이타현으로부터 휘발유 배송을 추진하는 등 이재민 생활 지원에 중점적으로 임할 방침입니다.
0: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구마모토현 규슈에 있는 대형 메이커의 공장에서는 조업에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후쿠오카현에 있는 3개의 공장에서 29일 저녁부터 31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혼다는 구마모토현 오즈마치에 있는 이륜차 공장에서 누수에 의한 설비 피해 복구와 거래처의 피해 상황의 파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31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닛산 자동차는 부품의 공급에 지연이 나오고 있다며 후쿠오카현의 두 개의 공장에서 30일과 31일 일부의 생산을 중단합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 세계 최대인 타이완의 TSMC는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 있는 공장에서 28일 밤 건물을 검사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TSMC는 공장 내 점검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이커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구마모토시와 구마모토현 니시키마치에 있는 공장에서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두 공장 모두 클린룸 환경은 유지되고 있는데 설비 피해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미국의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고 29일 정책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동결은 다섯 번째 회의 연속으로 정책금리는 3.5%에서 3.75%의 폭으로 추이됩니다. 워시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중동 정세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을 지적한 뒤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목표인 2%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책 금리 동결이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될 리스크를 억누르기 위한 금리 인상과 종이 한 장의 근소한 차이의 판단이었느냐고 질문을 받자 나 자신의 판단으로서는 지금은 주의 깊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생각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3명의 위원이 0.25%의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져 FRB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란 정세가 불투명해져 물가 상승도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금융정책 방향성이 초점입니다.
0: 하이테크 산업에 빼놓을 수 없는 희토류의 안정적인 확보가 과제인 가운데 대형 상사인 도요타 쯔쇼가 설립한 남서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의 희토류 광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정부가 최대 50억 엔 정도의 출자를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독립행정법인 에너지 금속 광물 자원기구를 통해 출자합니다. 희토류는 EV, 전기자동차나 스마트폰 등 하이테크 산업에 빼놓을 수 없는 광물 자원인데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중국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조달처의 다각화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미비아의 광산에서는 자석 등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이터리움 등의 희토류가 비교적 많은 양이 발견돼 지난 2월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와 나미비아 정부 관계자가 회담하고 양국 간의 광산 개발을 검토해 나가기로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출자하는 회사는 향후 최종적으로 투자를 판단한 후 내년도 이후에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현재의 주민 기본 대장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의 총 인구는 1억 2,376만 7,642명입니다.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56만 3,048명, 비율로 0.45% 줄었습니다. 도도부연별 인구는 도쿄도가 가장 많은 1,407만 7,553명, 이어서 가나가와현이 919만 4,723명, 오사카부가 877만 5,326명 등입니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도토리현이 52만 7,236명, 이어서 시마네현이 63만 4,459명, 고치현이 65만 4,213명 등입니다. 또 외국인을 제외한 일본인 인구는 1억 1,973만 6,483명으로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91만 6,744명, 비율로 0.76% 감소해 감소수, 감소율 모두 조사를 시작한 1968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인 인구는 2009년에 1억 2,707만여 명을 피크로 17년 연속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 사는 외국인의 인구는 403만 1,159명으로 전년보다 35만 3,696명 늘어나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다로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すごい! 탐, 見て見て!
3: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すごい!
0: 대단하다!
2: 탐, 見て見て!
0: 탐, 봐봐!
1: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3: 아, 大きいですね!
0: 와, 크네요!
3: 初めて見ました!
0: 처음 봤어요!
1: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0: 어떻게 만들었을까?
1: 탐이 말합니다.
3: 綺麗ですね!
0: 예쁘네요!
3: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0: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1: 미아가 동의합니다.
2: いいね!
0: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0: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1: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すごい! タム, 見て見て!
3: あ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3: 사진을撮りましょう.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사진은
0: 사진.
5: 사진을撮りましょう.는
0: 사진을 찍읍시다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5: 마스를 마쇼로
0: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5: 사진을 토르의
0: 동사
5: 토르의
0: 마스형
5: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0: 됐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사진을 토리마쇼. 사진을 토리마쇼.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3: い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1: 이 가게에 들어갑시다.
0: この店는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5: 하이르
0: 의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5: 入る。
0: 에ます형
5: 入ります。
0: が
5: 入りましょう。
0: が됐죠。
3: いいですね。
1: 좋아요。
0: 상대방도동의하고있는데요。
5: 이
0: 는좋다라는뜻입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入りましょう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그럼다른것을상대방에게권해볼까요삿포로의관광명소시계탑에갑시다라고권해보세요시계탑은
5: 도케에다이도케에다이
0: 가다
5: 行く
0: 에마스형은
5: 行きます行きます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4: 도케다이에行きましょう도케다이에行きましょう
0: 여러분이많이걸어서피곤하다고가정해보세요좀쉽시다라고말해보세요좀은
5: ちょっとちょっと
0: 쉬다
5: 休む
0: 에마스형은
5: 休みます休みます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4: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1: 잘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추가표현은미아가눈으로만든조각을보고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すごい
5: すごい
0: 는대단하다는뜻으로놀라거나감탄하거나감동했을때쓸수있는말입니다
1: 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すごい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すごいダム見て見て
3: あー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
2: いね미아의트라벨가이드
1: 이어서미아의여행안내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굴지의관광지홋카이도를소개해드리죠
0: 홋카이도는일본의가장북쪽에위치해있는데요광대한평양의수번신비적인호수천연온천이있어서아름다운대자연을만끽하기위해많은관광객들이찾아가는데요장마가없고특히여름에는시원해서여행지로인기가많죠
1: 네예를들어어떤곳이있나요
0: 후라노의라벤더밭이인기가있어요7월에는넓은언덕전부가라벤더의보라색으로물들죠
1: 네아주예쁘겠네요
0: 네세계자연유산인시레토코에는다람쥐나여우같은많은야생동물들이대자연속에서살고있어요크루즈투어를하면고래나큰곰을볼수있을지도몰라요
1: 그래요그런데겨울철은역시추위가심하겠죠
0: 네겨울에홋카이도는눈이많이내리고아주추워요그렇지만눈축제도있고스키같은겨울스포츠를즐길수가있죠또아사히카와시에있는아사히야마동물원에서는눈위를펭귄들이나란히산책하는귀여운모습을볼수있습니다
1: 네한번꼭가보고싶은데요
0: 네홋카이도에는맛있는음식도많이있는데요여러분도꼭한번여행해보시기바랍니다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스고이! 담, 미테 미테!
3: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綺麗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すごい.
0: 대단하다.
2: 탐, 미테 미테.
0: 탐, 봐봐.
1: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3: 아, 大きいですね.
0: 와, 크네요.
3: 初めて見ました.
0: 처음 봤어요.
1: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0: 어떻게 만들었을까?
1: 탐이 말합니다.
3: 綺麗ですね.
0: 예쁘네요.
3: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0: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1: 미아가 동의합니다.
2: いいね.
0: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돼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0: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1: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스고이! 담, 미테 미테!
3: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綺麗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2: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2: 사진을 찍읍시다.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사진은
0: 사진.
5: 사진을 찍읍시다는
0: 사진을 찍읍시다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5: 마스를 마쇼로
0: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5: 샤신을 토르의
0: 동사
5: 토르의
0: 마스형
5: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0: 됐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샤신을 토리마쇼 샤신을 토리마쇼.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3: い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6: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1: 이 가게에 들어갑시다.
5: この店는
0: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5: 하이르
0: 의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5: 入る。
0: 에ます형
5: 入ります。
0: が
5: 入りましょう。
0: 가됐죠
3: いいですね
4: 좋아요
0: 상대방도동의하고있는데요
5: 이
0: 는좋다라는뜻입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入りましょう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그럼다른것을상대방에게권해볼까요삿포로의관광명소시계탑에갑시다라고권해보세요시계탑은
5: 도케에다이도케에다이
0: 가다
5: 이크
0: 의마스형은
5: 이키마스이키마스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4: 도케에다이니이키마쇼도케에다이니이키마쇼
0: 여러분이많이걸어서피곤하다고가정해보세요좀쉽시다라고말해보세요좀은
5: 좁도좁도
0: 쉬다
5: 야숨으
0: 의마스형은
5: 야숨이마스야숨이마스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4: 좁도야숨이마쇼좁도야숨이마쇼
1: 잘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추가표현은미아가눈으로만든조각을보고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すごい
5: すごい
0: 는대단하다는뜻으로놀라거나감탄하거나감동했을때쓸수있는말입니다
1: 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すごい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すごい。ダム、見て見て。ああ、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
4: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3: 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6: いいね。
7: トラベルガイド
1: 이어서미아의여행안내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굴지의관광지홋카이도를소개해드리죠
0: 홋카이도는일본의가장북쪽에위치해있는데요광대한평양에수번신비적인호수천연온천이있어서아름다운대자연을만끽하기위해많은관광객들이찾아가는데요장마가없고특히여름에는시원해서여행지로인기가많죠
1: 네예를들어어떤곳이있나요
0: 후라노의라벤더밭이인기가있어요7월에는넓은언덕전부가라벤더의보라색으로물들죠
1: 네아주예쁘겠네요
0: 네세계자연유산인시레토코에는다람쥐나여우같은많은야생동물들이대자연속에서살고있어요크루즈투어를하면고래나큰곰을볼수있을지도몰라요
1: 그래요그런데겨울철은역시추위가심하겠죠
0: 네겨울에홋카이도는눈이많이내리고아주추워요그렇지만눈축제도있고스키같은겨울스포츠를즐길수가있죠또아사히카와시에있는아사히야마동물원에서는눈위를펭귄들이나란히산책하는귀여운모습을볼수있습니다
1: 네한번꼭가보고싶은데요
0: 네홋카이도에는맛있는음식도많이있는데요여러분도꼭한번여행해보시기바랍니다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으로 7월 30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28일 최대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돼 큰 피해가 나오고 있는 구마모토 현에서는 29일 밤에도 진도 5 약의 흔들림이 관측되는 등 지진 활동이 활발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현에서는 30일도 맹렬한 더위가 예상돼 복구 작업 등을 할 때는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의 대책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30일 오전 임시 가기 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진으로 30일 오전 6시 반 시점에서 재해와의 관련을 조사 중인 사람도 포함해 사망한 사람이 28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과 아마쿠사 아시키타 지방 등을 진원으로 하는 지진이 30일 오전 11시 시점에서 총 261회 발생했습니다. 내역은 진도 5약이 4회, 진도 4가 14회, 진도 3이 39회, 진도 2가 74회, 진도 1이 130회로 활동이 상당히 활발한 상태입니다.
1: 폭염 속에서 이번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는 대피소에서의 온열 질환 대책이나 재해지의 휘발유 공급 등을 추진해 피해자의 생활 지원에 중점적으로 임할 방침입니다. 구마모토 현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을 관측한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29일 두 번째 비상재해 대책본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지금도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시간과의 싸움이다라며 자유대와 경찰, 소방의 태세를 강화하면서 이온몰 구마모토와 일본 제지 야스시로 공장을 포함해 구명과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정부는 쓰유키 관방 부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성청에 의한 지원팀의 첫 회의를 열고 재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물 등에 필요한 물자를 보내 의료 제공 체제를 유지하도록 확인했습니다. 이번 지진이 폭염 속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는 대피소의 온열질환 대책으로 냉방기와 발전기 차량 등을 재해 지역이 요청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보급하는 푸시형 지원으로 보내는 동시에 대피소로서 사용할 수 있는 호텔을 확보하는 것 등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전의 영향으로 야간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차 안에서 지내는 사람이 많다며 정유 사업자에게 휘발유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하고 정전이 계속되는 지역에 인접한 후쿠오카현이나 오이타현으로부터 휘발유 배송을 추진하는 등 이재민 생활 지원에 중점적으로 임할 방침입니다.
0: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구마모토현 규슈에 있는 대형 메이커의 공장에서는 조업에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후쿠오카현에 있는 3개의 공장에서 29일 저녁부터 31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혼다는 구마모토현 오즈마치에 있는 이륜차 공장에서 누수에 의한 설비 피해 복구와 거래처의 피해 상황의 파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31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닛산 자동차는 부품의 공급에 지연이 나오고 있다며 후쿠오카현의 두 개의 공장에서 30일과 31일 일부의 생산을 중단합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 세계 최대인 타이완의 TSMC는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 있는 공장에서 28일 밤 건물을 검사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TSMC는 공장 내 점검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이커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구마모토시와 구마모토현 니시키마치에 있는 공장에서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두 공장 모두 클린룸 환경은 유지되고 있는데 설비 피해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미국의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고 29일 정책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동결은 다섯 번째 회의 연속으로 정책금리는 3.5%에서 3.75%의 폭으로 추이됩니다. 워시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중동 정세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을 지적한 뒤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목표인 2%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책 금리 동결이 인플레이션이 재가속될 리스크를 억누르기 위한 금리 인상과 종이 한 장의 근소한 차이의 판단이었느냐고 질문을 받자 나 자신의 판단으로서는 지금은 주의 깊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생각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3명의 위원이 0.25%의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져 FRB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란 정세가 불투명해져 물가 상승도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금융정책 방향성이 초점입니다.
0: 하이테크 산업에 빼놓을 수 없는 히토류의 안정적인 확보가 과제인 가운데 대형 상사인 도요타 쯔쇼가 설립한 남서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의 히토류 광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정부가 최대 50억 엔 정도의 출자를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독립행정법인 에너지 금속 광물 자원기구를 통해 출자합니다. 히토류는 EV, 전기자동차나 스마트폰 등 하이테크 산업에 빼놓을 수 없는 광물 자원인데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중국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조달처의 다각화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미비아의 광산에서는 자석 등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이토리움 등의 히토류가 비교적 많은 양이 발견돼 지난 2월에는 일본 정부 관계자와 나미비아 정부 관계자가 회담하고 양국 간의 광산 개발을 검토해 나가기로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출자하는 회사는 향후 최종적으로 투자를 판단한 후 내년도 이후에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현재의 주민 기본 대장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의 총인구는 1억 2,376만 7,642명입니다.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56만 3,048명, 비율로 0.45% 줄었습니다. 도도부연별 인구는 도쿄도가 가장 많은 1,407만 7,553명, 이어서 가나가와현이 919만 4,723명, 오사카부가 877만 5,326명 등입니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도토리현이 52만 7,236명, 이어서 시마네현이 63만 4,459명, 고치현이 65만 4,213명 등입니다. 또 외국인을 제외한 일본인 인구는 1억 1,973만 6,483명으로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91만 6,744명, 비율로 0.76% 감소해 감소수, 감소율 모두 조사를 시작한 1968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인 인구는 2009년에 1억 2,707만여 명을 피크로 17년 연속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 사는 외국인의 인구는 403만 1,159명으로 전년보다 35만 3,696명 늘어나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다로 처음으로 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すごい! 담을 見て見て!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3: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2: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すごい!
0: 대단하다!
2: 탐은 見て見て!
0: 탐, 봐봐!
1: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2: 아, 大きいですね!
0: 와, 크네요!
2: 初めて見ました!
0: 처음 봤어요!
1: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3: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0: 어떻게 만들었을까?
1: 탐이 말합니다.
2: 綺麗ですね!
0: 예쁘네요!
2: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0: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1: 미아가 동의합니다.
2: いいね!
0: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돼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0: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1: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すごい。ダム、見て見て。ああ、大きいですね。初めて見ました。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綺麗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2: 사진을 찍읍시다.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사진은
0: 사진.
4: 사진을 찍읍시다는
0: 사진을 찍읍시다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4: 마스를 마쇼로
0: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4: 샤신오 토르의
0: 동사
4: 토르의
0: 마스형
4: 토리마스가 토리마쇼가
0: 됐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샤신오 토리마쇼 샤신오 토리마쇼.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5: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2: い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1: 이 가게에 들어갑시다.
4: この店는
0: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4: 하이르
0: 의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4: 入る。
0: 에ます형
4: 入ります。
0: が
4: 入りましょう。
0: が됐죠。
2: いいですね。
1: 좋아요。
0: 상대방도동의하고있는데요。
4: 이
0: 는좋다라는뜻입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入りましょう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그럼다른것을상대방에게권해볼까요삿포로의관광명소시계탑에갑시다라고권해보세요시계탑은
4: 도케에다이도케에다이
0: 가다
4: 行く
0: 에마스형은
4: 行きます行きます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3: 도케다이에行きましょう도케다이에行きましょう
0: 여러분이많이걸어서피곤하다고가정해보세요좀쉽시다라고말해보세요좀은
4: ちょっとちょっと
0: 쉬다
4: 休む
0: 에마스형은
4: 休みます休みます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3: 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ちょっと休みましょう
1: 잘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추가표현은미아가눈으로만든조각을보고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すごい
4: すごい
0: 는대단하다는뜻으로놀라거나감탄하거나감동했을때쓸수있는말입니다
1: 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4: すごい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すごいダム見て見てあ大きいですね

0: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데요. 장마가 없고 특히 여름에는 시원해서 여행지로 인기가 많죠.
1: 네, 예를 들어 어떤 곳이 있나요?
0: 후라노의 라벤더밭이 인기가 있어요. 7월에는 넓은 언덕 전부가 라벤더의 보라색으로 물들죠.
1: 네, 아주 예쁘겠네요.
0: 네. 세계 자연유산인 시레토코에는 다람쥐나 여우 같은 많은 야생동물들이 대자연 속에서 살고 있어요. 크루즈 투어를 하면 고래나 큰 곰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1: 그래요? 그런데 겨울철은 역시 추위가 심하겠죠?
0: 네, 겨울에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내리고 아주 추워요. 그렇지만 눈 축제도 있고 스키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죠. 또 아사이카와시에 있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는 눈 위를 펭귄들이 나란히 산책하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 네,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요.
0: 네, 홋카이도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